0: 打出去的炮弹又能爆炸，又能燃烧，威力极大，当然适合打击这种大范围的面积了。你们火箭炮威力大，那敌人的二梯队和炮阵地，你们209包了。我们209包了，
1: 但是最关键的不只是火力覆盖这个区域，最主要的是我们的战士能从这所有的坑道里出来，沿着这一条。
2: 一直到柱子洞完善，摧毁他们的这个炮阵地。
3: 炮其实特别表扬了你。
4: 经理，
3: 说你的情报基地准确。
4: 这是这两天的监听报告，你看一下。
5: 这其实是八连副连长断险峰的功劳，他对炮兵很熟悉，而且善用炮火的支援，使他让炮火在阵地上活了起来。
3: 军长。
4: 军长好。
3: 这是杜文锦同志，局厅县观察所的参谋。怎么受的伤啊？
6: 观察所被炸。
3: 观察所捕获的情报给前线很大的支援，很好。你出来一下。你刚才说段显峰在阵地上让炮火活了起来，你具体说说。
6: 他让炮火接入战斗的时间、位置、角度都极其精准，让炮火发挥了最大作用。我亲眼看到他用一个班的战士压制了敌人两个连的进攻。任务要完成好，同时呢，也得保护好自己。
4: 是。
7: 뭡니까? 딴 데로 전출 가시는 겁니까?
8: 그래. 육군 2사단 사단장에서 구군단 부분단장으로 승진 가는 거야.
7: 아니, 그럼 여기 전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리고 전요.
8: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 천자가 바뀌면 신하도 바뀐다.
7: 아니, 그럼 저도 전출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사단장님, 삼각산에서는 아직도 전투 중입니다.
8: 이제 우리랑 상관없잖아. 기회 있을 때 가야지.
7: 사단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 여기 남겠습니다.
8: 187연대 특수부대 일막 타진된 거 너도 분명히 조사받게 될 거야.
7: 알고 있습니다.
8: 중국군 탄약 창고 폭파된 것도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삼각산으로 반격해 올 거야.
7: 놈들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우린 이미 7개의 대전차 갱도와 5개의 주둔 갱도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우린 이미 70개가 넘는 화점에 완전 무장한 4개 중대를 증강해서 놈들이 돌격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치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8: 그거 나도 알고 있어.
7: 그럼 가시기 전에 제게 2개 중대 병력만 붙여주십시오.
8: 야, 김중령.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7: 존엄 때문입니다.
8: 뭐?
7: 오직 중공군의 싹을 잘라버려야 우리가 미군에게 진정한 존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8: 존엄이라. 미국 놈들한테 그걸 바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
9: The advance party took 2 Chinese tunnel and an arsenal. Good job. Guerrilla operation seems to be working well.
10: But they're all dead.
9: But victory is on the horizon. I've used 2 divisions, over 300 artillery pieces, over 1 million rounds of shells and over 2,000 sorties for this 2 tiny hill. And now I'm just 1 final touchdown away.
10: Sir. We've sustained over 10,000 casualties, including over 5,000 U.S. soldiers alone.
9: That's why the victory should belong to U.S. Army. I don't want the South Koreans steal our glory.
11: Sir, General Clark on the phone.
9: Van Fleet speaking.
12: James, I'm here with Brigadier Bowen of the 187th Airborne Regiment.
9: Oh, sir, it's a little misunderstanding. I'll explain to him.
12: Look, he said he wants to put the Chinese rats back in the tunnel.
9: That's interesting.
12: Not only that, but the withdrawn 7th Division wants to come back too.
9: What?
12: It's the most critical moment of the presidential campaign right now. Operation Showdown, or the Kimhwa Offensive, should not just be a bargaining chip for the negotiation table, but a bargaining chip for the Democratic Party's re-election campaign.
9: Yes, sir, Commander.

0: 민표, 벌써 이틀째야.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하고 왜 맨날 여기 와서 자는 거야?
1: 아, 연대장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나 허리가 안 좋아. 아, 동지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
0: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 봐 그런 거잖아.
1: 아니, 뭐 그게 잘못됐어? 아,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한 거 당했어. 밤에 진지해 있는 거 위험하다고.
0: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 넌 군인이야, 군인! 또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골 날려버렸어.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 놈들은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해서 분명 야간에 타작을 옮기려고 할 거야. 당장 진지로 돌아가서 공격할 준비해.
1: 형, 하지 마, 내가.
0: 다신 도망칠 생각하지 마. 미칠사단 31연대 대일대위가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
1: 알겠어.
2: 아, 내가 돌려.
3: 동료만.
2: 아,
3: 동료만. 咱们 那个 伤员啊, 一批一批的 往下撤, 啊, 咱们 轻伤的 先护送 那个 重伤员 往下撤。 明白了吧?
2: 明白。
3: 对对对。
0: 指导员,
3: 你这不指挥战斗，跑这干啥来了？过来看看。上一边去。来来来，我先扶你上。慢点，慢点。没事没事没事。哎，你看吧，这伤啊，得到后方医院去治。 所以您拉倒地吧，下什么高地？后方医院才能治。轻伤不下火线，知道不？这就是轻伤不用下火线。伤重不重您自己还不知道？这两天走路都不利索了。
4: 我自己当然我自己伤，我当然知道了。腿脚不利索那时候我不愿意走，那多年那厨子还能让眼给齁着？ 你可别在搁这给我做思想工作了，你这思想工作做的呀，就跟那个外国那个面包似的，外国包子，一点味儿没有。
0: 那可好吃了，
4: 没吃过呀。
0: 你别让我笑呢。哎呀，真的，您就先下去吧，这伤啊，早治早好。这些个伤员们。

0: 사단장님.
1: 김중영, 또 무슨 일이야?
0: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딘가 특별해서 말입니다.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포격 다 멈췄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 자, 빨리빨리 움직여. 어?
0: 사단장님!
2: 괜찮아, 괜찮아. 어?
3: 마셔, 마셔. 괜찮아.
2: 너도 일로 와, 마셔. 아이씨. 한잔, 한잔, 한잔. 어? 이봐 진짜 오늘 쥐새끼 같은 중공군 때문에 먼지만 존나게 먹었다 진짜. 어? 아휴.

0: 소령 김윤표.
1: 오늘 중공군의 포격이 심상치 않았어.
2: 지금 토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
1: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
0: 씨발 족 같네 진짜. 야 참호 공사하러 가자. 씨발 진짜.
3: 네 네.
0: 아 귀찮아 진짜.
4: 金军长要火力准备了。